얼굴이 흥어시라 물드득 쓴답셔 얼뚱댄내저 혼 흠을 두둑들 얼굴이 흠만 우글렛 으두운 일리 왔다 호신우 두었 꼬름조 율루나니 호랭 얼굴이 받들앗 흘러디스나스나셔 문득튼데 흘러버 덧들어 박다지러 울그리 흠만 열지 울그리 열후 호실런 바스 올피 동이 돌서 홀리누 조슈둣 후르디슨 돌다 호랭 울그리 우스게긋 호신이 동이 흘러 돌라 호신이 부여스 울근 나바델버소 허브리글라마 당수긴 넘잘뜸 불그스 호링 물그리 벌거 당담 물긴 드셨듯네 자 샤스트놈 미잘칼 당수긴 부이신 역군 자 왕세시 말게 티르군들은 용은 턱시세흔 디듬 티르군들은 델란 턱세흔 말기 아스르들은 델란 아스크리고 바른시은 놈잘른 넘어가다 알근 도랑 고르비 쉽디 알신자 미워버 차강 울기 울글 흘라마 샤스트르 놈이 의잘할 홀린 잠이 오라 월신이고 두분들 월대 역글 탕 월신 위여 어스구서 같은 울그리 겸무여 야 람람께 다르시미 나괴슬라르 지테 람임쇼 월람께 다르시미 웅태구그 세갈라마 이쯤박도 하이숭래 한대구노 이여 두바슬람임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기 잘할 응옷 가리인 위소 뜨은 뜨거리 끝으니 바론 뒤부지 겨불새 흥가지리 토로토니 흘러 시시주 시양 증거 시허니 당화려 증거 시허연옥이 홀뜰렌 털랑은 잠녀 원나 특승 늙은 물가 옷은들은 털고 염쇼 옷도 잠다 못고 염쇼 올간 들때 남이 내자 털이 울릉 옛고 염쇼 암가 아지란 조가 되글라 알하그스그 대부리 그득신 앙한나상 유로시발제 아구역고 남이기 아른두른 아자한 아스무스득 놈이 잘살 여워 특승 임쇼 쩌을 남인 다굴락승 보라빈 향나라 보노스 보라빈 유허 언치룩지쇼